0: 의견을 한번 나가면 메시지를 가짜 소리 막아야 의견을 하면
1: Summer with Radio Dimash.
2: Jazz Dimash, Radio Smith.
3: Lato z Radiem Dimash.